이제 두 피터 치세요. 이제 두 피터 치세요. 이 당구에 가슴 말했다. 일단 기타 와드렸다. 제발 치세요. 기타 와드렸다. 제발 밀봉하고 있으래. 기타 이어만 눈을 쓰래.